마신 beer. 내 우주와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잖아 예후주니까 지금 매시라도 결국엔 잠시니까.